0: 부풀어 줘라 반역 너희 나 하루에 정모 거릉마이안 된다고 카도 삼아 된다고 어른의 비승거 뛰네 거릉마마 바그이 빌라 카이다고 한바이 마려고
1: 한바이
0: น้องขอรังรังว่าขนาดเว้ยคักรังมาขักรังมามาหนอตองทองมามาหนอได้เรื่องมุงมาหนอชิมุงมาหนอเพราะบนบ้านเคยเอฟเฟนยักษ์อะไรเนยจิใครมานี่เบลัยใครคัดตองทองกูคัดตองบ่าเบลัยฮัมบายฮัลโหลอีขนาดตองกูอ๋อขนาดตองกูอีขนาดตองกูอีขนาดตองกูเฮ้ยบุกตีน้องขากรอกมาใส่ยาทีนี้มาทำอะไรคัดตองทองกูอืมแล้วก็ไอ้ตักพ่ออังตีเน่
1: อังอ๋อค่ะชินมุงค่ะรักกัดเนี่ยนอลกิโดเอาอืมใช่อังทีนี้เขาจะเล่นใครเขาร่างไว้เขาร่างเกิดงงก็มาสักการเล่นใครคาดตองทองก็ตองทองมาดิฉันตุยเนาะอืมตาทองสายทองหามตุ้งหามยาตุ้งอังแกรังก็ทุ่มมาบุษชาเต็มไปจากสถานมุ่งตรงมาเนี่ยบ้าอังอันนี้บาร์เกิดงงมาหน่อยเยอะจะได้นอตาคุกไปอาทิโนกให้เกิดงงมามาบาร์เกิดเป็นไรแข่งบุคคลตองทองจ้าโอ้อังอาเกี่ยวกับมาสักการอืมอืมเป็นไรเป็นไรแค่ตองทองจ้ากว่าอังได้ขอร่างรถขนาดก็เป็นไรบุค
0: 빈 나노 바이 똥고 보라. 가이 빈 나노 타고 바이 똥데 똥데 또데 또데 시클랑카 또르카 로카. 가이 살자 빈 나노 노 힌라요. 나노 승다라 바이 후구이 바이 훅 마이나니 흔들. 가이 훅 마이나 흔들 가까 가이 빈 나노 꺾어 살까타 거봉 노. 그거 너로 어고 훅 또 나냐니 나냐니 사동으로 동작하는 걸음작하는 뚜구나 무슨가는 그러니까 어떤 걸까이네 정우 아 후거 후거 탕마 파진 거 뚜구 맞아가 가샤 가까이 또 아그라 차로가 먹을 할 것은 공고 정우 그러니까 어고 약라 약시가 나와 그때 가샤 가까이로 못 들어도로 아 또 그는 이제 비승어 어떤 걸 그는 이제 비승어 아 또 그 그런 거 한 역다 뚜구대도 아부터 이 못 없이 아들 모두로 들어 아하이 아르원 언어록 두고디 하나의 꼭 사례로 할까 아우카이 나마 내버로 탕래가 후고 그 탕래게 베레 래카이 나이 래카이 두고 나니 콜롬 작 래카 두고 난 저랑 갔다 버로 그 다르게 문화의 증 두고 라이시는 하나의 그니까 그니까 가이 현재 가이 나나 사이퍼만이 비양 파신 것도 있고 그런 비양 파신 것도 이로 못 나이라요. 좀 두고 나야나 따라.
1: 내
0: 창래가. 내 창래가 우리 아스강 또 이로 못 들어 들어 넘어고 있다. 두고 타자가. 그어어 따라 따라 뭐 봤더 이로 못 쓰길래. 그 나나 어란 두고 대신 사고. 그 그러고 갈다 두고 대신 사고. 하나. 하이파노. 대사 말래 했네 말래 그러나 그 그런 분도 있나 창거 말래 가까 아들 거성 빈 부모가 가정사 녹라이 동어 아석 거성
1: 또
0: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다 그러니까 보 어버 또 어런 바하는서 따라 바래 어런 두고 지나 어버 나나 사단이 시고 거나 후보로 거나 그러니까 한 번도 그에 더 병이 또 뭐 두고 나니 그네 바하는서 캔부 그에 보다 가보 어라 따뚜고디 너희 나나 사이허러 너희 그 할바노 바하노즈 아라노 뚜고 나한가 가이다 뚜고 라이카 힌다 그 뚜고 라이카 가이 저거다 뚜고 바이카 한가 가이냐 보사학 모덕 라이 희만때 아버때 사지 말래야 보 가이냐 보선도야 하이자이 보사학은 안걸 버트레 버트라 사이
1: Hmm.

0: 합의신 위신 깨보 아이마야 사방 중이지.
1: 이 샤디 샤디 가나이 정고.
0: 리리 버리리 월장. 서바자도 녹화방. 똑 서북랑 마마니 떠라이. 이 쇼이나 이 카무. 자도 너.
1: 와. 민 모한간 게 무도 만만해 나.
0: 자도 너 카탕만이.
1: 저도는 가당만이 자.
0: 응.
1: 하이노.
0: 아까 딸장 사기 샷사진.
1: 나 사디.
0: 하봉 타진이 빠른 게 탄고 니네 몽크 왜 타나. 대부 복신이 빠른 게 탄고 오킬이나 할랑. 니네 바이 아니 포토마랑어 보자가 실랑이네. 하워 세게 보.
1: 我们三个呢，来要吃几包，来几包呢？好，啷个吃包？好啷个吃？开几包吃两包？养麦青果，麦豆叶汤果，麦青果买来，明白？哇，孙爷儿买下，孙爷儿买下，哈哈哈哈，喊麦呀，可多。
0: 한번
1: 아우 가 번에 말했지 세대 세대 세냐 능마차 누가 나 너를 보고 하나 봐 하나 엄마 해 끼는 세대 세대 다이브 세냐 능마냐이 하지 아원 바가는 너를 세디 링야 한이 다 원숙디 세대 세대 하냐 능이 탕마냐이